0: 이게 다 돌아오게 니마스
1: Summer with Radio Dimash.
2: Jazz Dimash, Radio Smith.
3: Lato z Radiem Dimash.